0: 시야를 끌리는 느낌이요. 홀양기로 양기 순철이야, 길릴라.
1: 홀양기로
0: 양기 순철이야, 길릴라.
1: 홀양기로 양기 순철이야, 길릴라.
0: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라야 야